0: 감독이야?
1: 지금 석질이야. 도망가간 백가가 쏙 다 쏘올나. 다시 섭락 정을 매종자.
0: 아니 너 왜
1: 장르만 좀 오고.
0: 아이 나 오즈마가
1: 달리야 씨 엄럽더니야.
0: 아이 멀방 이거 이제
1: 갑성아야 좀 썼니.
0: 얘나 저 들어가기만 돼.
1: 에이씨 그게 나게서 돼. 우리 불가가 좀 불나야.
0: 아이씨 나 녹지방기 능이 디디야마도 마다 버버를 강원주야.
1: 다시 한옥도 돼야 좀 마신나야.
0: 아니 돼야
1: 헐 임도님 스스로 보야 달리려다가 좀 들어가면 하거든아. 비 도만 좀
0: 아니도 에이 야 미시럽 들어와. 야 니 고지 썩다고 단지야. 나는 미소고야.
1: 에이구 단지
0: 도만이야 맞다고 당 도로가 맞다고 니가야.
1: 와 단지 강아 컨트롤러야. 우다지 난가게 억상하냐. 야만음 듣보 단지 나 어 닥 럭키 잠 매덕 듣자야냐.
0: 나 또 맞을라제 하나 저 미시럽 또 가장아야.
1: 이제
0: 야 힘으로
1: 저 라기지도 안늘지 미양님네.
0: 아이, 니 롱다글린다 빌런 바시다 가지. 아이.
1: 아. 계시 연야시하고.
0: 에이, 내 시양제 졸라지 니 롱다글리데. 강하자샤.
1: 에. 아일랜드도 야오라도 다옥지 호게 안아봉라이. 아오라 만도다 자시자니. 노. 아, 굿나이다고.
0: 아, 고스고스다.
2: 아유, 뭐죠. 아유, 덤바.
1: 아.
0: 굿모닝 오지.
1: 굿모닝.
0: 고맙니다.
1: 아이 드라 요걸 미장 짓나야. 저 가담 미장을야.
0: 아이고 저 아이고 너도 놀라지게 양아 똘락장 오드레니야.
1: 말 드라마 종아.
0: 에이
1: 곧곧이야
0: 너기. 어자. 으 땅동아. 이게 저거 민 마을냐. 똘랑 왜.
1: 아이 왜래도 본나도 말이야 돈이야.
0: 이제 너 기자다.
1: 왜래도 본나도 말이다.
0: 왜래도 본나 말이다.
1: 아,
0: 그래? 그지 사.
1: 아, 고다르야.
0: 그래?
1: 끈지 가당하죠.
0: 뭐야, 이게 뭘려고? 내가 가장 유명한 나도 예성도.
1: 나도 니 아나 미장 누나 보기 또 보고라가 한말 하여 누나.
0: 아, 아드마드마 보고 간이 나비서 뭐뭐 불롱을 하자. 내나 보기 또.
1: 아,
0: 이러고 돼.
1: 나. 이바다시도 하말리아도 니한
0: 리헤르자이 리헤
1: 아니야 나 미장스는도 기아니야시야.
0: 내시
1: 나도
0: 어 내시 이제
1: 니시디다 하고도
0: 어 이제
1: 아지야노 아우라 맷사강하시 혹도아도 아나봉나도 말랑도 니 아우랑자 압돌갈음도 하매지라 용아마도 듣다고.
0: 아이 강정하시 오다시 이글라도네 올라도 것이 뭐냐 뭐들 자에
1: 허관나 이야시도
0: 자에
1: 아우 랑자만도 자지 아우디아나
0: 그치섭
1: 한우즈번 알리 말리자 아나디 뭐들 다시도 아우리
0: 너다가라가 뭐냥 뭐들 자에
1: 아우리 냥 뭐날을 더 뭐들지
0: 철철신이 아시
1: 다 가지 아다라노 간니 뭐지
0: 뭐도 야 변글라지 그지
1: 변냐 비마오랑도
0: 아이
1: 아직
0: 아 농보
1: 너당 아동을 엄마하고야
0: 아,
1: 아직 너낙무농 말은 바보 기자 말해야지
0: 아니야지 라
1: 하가 여성 도와 낭미장 도와도
0: 낭미장 아니야 딘미장 지부
1: 아 낭미장 비한 비모을 니간 모즈도 헐 아우라도 아우자 다사 스픽 하디야나 기아니야시 호관 나봉라이야시 양도도
0: 아직 오, 니 저러지? 나는 능하자오지? 헐, 내 뭐지? 니 그이나 한가 능하? 니 그이나 뭐 장도야?
1: 아자자
0: 헐, 나는 능하, 아는 뭐, 나는 능하자오지?
1: 다지
0: 헐, 그자, 내 시, 강정화 시, 다시 나지, 내 아는 뭐 시, 뭐다 할까지? 우다, 니 말하자, 그자, 망하거든?
1: 아지, 너닥 당할 녹니야?
0: 아니, 아지, 그닥 당할 걸 마고, 아는 당
1: 니 너닥 동물 마고야?
0: 응.
1: 우다냐. 덤으라 도물럽도 담 애금으라고 야 이슈와지야.
0: 에야 나농부야. 내 그당한 동물 맞아야.
1: 맞아 나야 다 당한 록 니는 당한 동물 맞아.
0: 여 그놈 섭능이야 그당 아로이 줄로 얼매.
1: 응.
0: 뭘 농농지다가 매지다가 되었나야 그닥게.
1: 아이야지
0: 공항.

0: 하스노키다 노상 오늘 아세드는 상관하던 바 안하시오고 이바야 가시원의 고이마 당마방 조가고 아동바든 다나수시 아우슨동 아담을 아웅농다중
1: 이바야 가시원이 목국중 아스니기 고히마닝이 아우상 아세드 신동 발랄라 욕바 안하시오고 마느니 마방 조가고 아동바든 클리미 로컬 탤런트 신동동 사티봉 아세드 록 주블리 메모리얼 콜리지 목국중 아장아 카나든 바 안하시즈

0: 么知道是劳动者的，但是若有家里当按屋的事，还是农业送这个，可能按时不来是他去找我，弄啊，他是啊，我当不离不，屋的事儿弄，没吃的没吃，但是劳力当去当，没吃啥哩，没吃就热些加热的生，啊，怎么给那个啥？我讲弄热些那些物事，啊，是工资呢，挺多，但是劳力一来讲。阿里嘛弄啊个吧，讲那啊，讲读的呐，上日上班啊，这些人嘛讲么的嘛，有的CEO嘛种，啊，如果是啊，养起有的忙啊，对嘛，忙当个忙儿，忙啊，等不啊，基本上不来得玩儿去，啊，是忙啊，不来得丢，我是弄啊，就不是呐，
1: 好，你
0: 但
1: 开
0: 是
1: 始
0: 啊，把那拉到自己，
1: 哎都哎都，
0: 啊，侬看个啥嘛种，日不啷巴结，东地方讨论的，有的 district headquarters 但是弄。Welcome 给去，咱那读的嘛都什么去啥死安玩去？也看看当自家写字啊是，都什么字啊日本人？啊是一顿嘛讲啊，但是读不把那拉读读字儿。一般等俺路俺哩嘛都不拉种拉啥吧等，字母不能读字儿。生疏他种一部一顿嘛着急，日不让写，心爱呀没写个，日落没读这个。他们当自动讲，日落啥？我的雅虎他没有使用过，比他们没有办法去，比压力把的深，还是这么个讲。看看啥么人还有这些，压个低压子些那么大，没得大，一年二还是二级一年子的。
1: 你到我都地方不是我过去嘛，突然我，但是侬，俺那当不是不就侬 morning walk 啊，我帮忙帮侬，supermarket 侬呀，那么听个侬，因为咱那安多个新门将个 finally 哒，supermarket 听侬是啷个，不是不就侬去阿爷家那玩呐，polythene bag 多啷个本来阿什么多，但是伊那些，咱那只。听懂门将个发音，大把将个弄起，闽南人嘛，没不会有字儿，阿什么有吧？你让我，一把将我当，可能俺都你说完那两事，我弄没另外偶尔就闽南的发音呐，但是老有字儿，没词不会那些，将那些多会有字儿，我弄，但是耳旁阿里弄，古雅集 line line line 的，阿什么阿我，阿什弄你说呀，阿什弄几词嘛闽南字儿，阿什弄几笔你说。파녹지다문어즈사가아스녹나가농어지마샤봉라아스녹아워지파녹당농이당아듯바뜨거북바나다강아뜸몰롱샹아르브랑
0: 아우니
1: 디마푸릉이고히마야두당주고웰컴두고히마다스바뜨슴가농타치지런사이트농차나낭지뚜루가리포스타포스타포스타포스타농이낭드르르브랑당농뜨츠부츠가낭드바끝이사증발바문듯사가니아지르브랑즈가욕당근데거기에안고봐아슬그모롱장농시사듯빠지근데안고보스타농살알리바지보스타지짓사오당이빠저기사보카알로봐르망만은즈바지구다가스즈아슬아지시바야노야드나그치른가와똑던즈다즈바아지이바코르치토로가니르방알레스다오다아슬노기즈바즈바당타네부너르제나부미라클아슬뿐우와안옷도숨가잖아 독서 다시 봐야 나 도골록 농이야 강아당 시사당 아약 농 아종자다 니아지를 병바 고히마 캐피털 농 오피스 툴루디바 아슬 다충디바 공 치프 미니스터 아슬 치프 세크레터리 나디 아니어 아머너 이바 오당아지 시빌 세크레터리 오피스 농 드나 키나키상 아슬 미츠 미시닥 아작 농 살림 미츠아기 키 아종아 아머너 아무츠 매성 세계트릿 라보고르니아 아지 드르방당이야 이당 퍼미션 아케랑아 예오데 아이츠 드나지 뜻스마드 리스트릭션 아서니 빌름 앙오바 아마지 신츠왕샤리즈 아서 아지 양로르글란 이노그레츠 탈랑가 말리바 마방농니 드르방이야 예 아서리바지 르프랑아다 신츠바 마방농 왈 아작시나 구나 구나 작시 살림 쓰기 맞습니다. 세계들이 지고 다시 따와랑 아이바 자가도 뜸뜻들랑 마파 아드마 마파이냐 사이바 뜻마도 퍼블릭 뜸뜻들랑 아이라고
0: 아우니
1: 마마뜻들보 마이어거지 진비시나 셔랑 아이어 다스바 뜻음가 야마지 한 거자
0: 아우 자 시다가
1: 살리지.

0: 大吉尔的苗吉尔，阿吉个叫么事？一把是新安雅木洞当得子，啥个比起那把阿是比起翁那把阿是阿吉阿金把阿将啊比里嘛阴地阴洞，气候间闷冷子子啥？吉阿金的 driver 就不阿是阿当阿他妈中不了，
1: 好呢。
0: 阿是阿吉阿马西农不没吃没西么事儿都，啥个吉普里古巴农？안 유가 독설 이바뜻음 시탁 농지당 빠르기 따시앙아 메츠메시어 아스더기 유튜브 농아 뿐치방 오거든아 아기 목공뜨나 워클랜 바뜻음 농당 메츠메시어 클랜 아노 바무장즈바 아로바 다 이바말라 디시플린 악 하유바 니봉 오고하지 나야 워리즈다 빌러머
1: 아재기 못할 자이도 맞았지나?
0: 아스라노 다네이보 캔유기 빠르노 갈리바뜻음 아슬 기우진 맨는 지사 이듬지 미야거 뜻은지 다네다시 아스녹 록디 리바농 리바리로바 임미야 야 시루르당아 담아종바
1: 어니
0: 아스 지사 아예 갑은지 당야보 아스녹당 지지광 둘라수시 다종수망 뜨작 미양 아슬 두부무용 다 당아리 세유즈바 마방마스 다시 뜨뜻농 아스녹 다인금하고 아슬 아스녹 알리마 아작르니사 무화가 단의 advanced technology 아장아 알리마 아작시 아슨가보농 your penzer 아슬 야마지 앙아즈가 아슨 lifestyle 아노고시아 리발리로 아작 말렌시아리아 치아진바 아슨가 아슨녹 까니 치아진바 스타일라 말렌시오
1: 어니
0: 리발리로바 아슨가 말렌시아 사봉라 이뜸 리발리로 스탠더다이스 당하사시 아슨녹이 아슨 마카탈리바 이바지 무라카 미우드드라 마사르 마츠 미시닥 드슴지 무라카 미우드드라 방라 unciviliz 다지 당아리 자카마고 야스녹야 아치야스 농탕야보 아스녹 당아슨 리마농 니숭카리 양이 마츠 드마츠 양이 자나 딘독 아스랭이 마츠 미시즈 마말라르다 즈로 유츠바 부두마스
1: 아우니
0: 시티샤 방라 이바 말라 유사 리얼지 시바 유저다 부셔 순지 아지즈 마마방아디 빠록 당장 다스 농 아노 다네다시 이바 아마카 두두 유바카 든녹 당바가 능다가 아선도 보름 알리바지부 강아사 아노 당할 당동이 딸랑가다게 당할 문득스바 딸랑가 빌라알리아다 빌라머디
1: 아우니 아직 강아 당시다가 니 보아지 그랜 무비지 멀빵을 사가 아스누기 부당하지 유튜브 돌아보고 농 그랜 능을 봐도 걸 아스부 녹사도 걸 발랄라 능 무비지 삼멀빵은와 그랜이 맞이 양월하지 니 바로 임야 사부바지 멀 무주 봐도 나 그랜 능을 들브랑사 바로 뜨멀 아스 알리마도 뜨멀 자본리마 야마지 아스누기 양월 나서 능 아스누기 바로 수부 솔름바 바로 지아진 바바도 안아서 그러시 바로 물고 집어도 망아서가 다니 빌미야. 그 집안의 서방 아슬리마 농지 코리안 인플루언스 지둘로. 아노 당 저거 재퍼니스 인플루언서 아르다 노 제지 오시드 나스노 양이 아슬리마 농 안아서가 바르니마 농 와이냐 그러지. 다. 사 바로 물고 집어도 안아서 라상. 아슬리마자 바로 리마마 당아도 아슬 르브랑자자 아슬노 무습드버. 다시 아슬독 리마야 물고농 고렐리 마든지 그 사람 삼아
0: 아이도
1: 아지 아스냐 임라 나야 시야마지 조고 양이 잔다 든독 양이 맞음시 마스살라 다스바 보도지 뭐 시야도 고가지 땅이 바 보도지 마스 땅여부 임동동 페퍼를 길라가 다가 쓰가리 농아 아지 시야 분라 루어 고바 다슴 농잔나 인도어 이닥지 분루와 인독 쓰마 방지리 그제 쓰리바 다시 제스노 다시 드무든 아슬 아와시 농타인 금고 아주다 니 숭타인 가당 양이 멋지도 멋지 아슬 양이 잖아 딘독 다시바지 아슬기 무슨 무슈 우가마나 아주 빌마기 썼을라 와지 당 그당에 맞이 싫나 당 자시야나
0: 네.
1: 조 땅둥이 부 나갈린 뜻은 그 잔농아 양이 멋지도 멋지 양이 잖아 딘독 다슬을 마요 주사 아슬기 아슨 담망아슬 아슨기 물가요바마 아슬리마 기마임동아슬 오피스 기룽기마중아 물가요즈마방아기 동자동오고 기룽농 기낙기상무스라 기몽부샤와 무츠무츠독바 부두마스

0: 이마적지물물가 다시다 무슨 마듬즈사 강아 충화를 불황시하여 보도가 리 아당지 수아가리인데 보다마소시 기우진 양로바 아슬 안느발로바 마빠른농 강아보도 물롱아자 중화민약을 아지아스누기 당무당지도 사가 안느 보름이 살림으쓰아슬 짠나 오나 다부 아이난가디 먼저 지사 강아기 담아종 방울 기울진 담아종 지사낭 사우라가다 안우 이닥시 있잖아 이런 거고 니 다와도아 에디시엘이바 다운가 이닥시 와기 쓰는 거 아기오바 기드진 그니 각사낭 사우라 들프랑스지오다 그 담아종 다스는지 야 그치 기가 락살라스노 당고 휘스틸 락기오가지 길러마작지 각사낭 사우라 알음 아작당 아까다 나오던 부름지 어휘사 와지 민딘 마슬 길름자 오당 각시야 와지 분러 울방 말그제로 성석 아작지 각동낭동을 아슬아지 아스즈선 월월선 아지 치르 어휘스 미닥지 라나슬 아스바 안우 이닥지 잔나 우나 무츠미시 아지 안나서 오마 좀 구마문 해도 시발문듯 이닥지 구마 어휘스 라나슬 아스바지나 아슬리마지 이바 대지 그만 동거지 알리마가 를룩파 아슬르 부름 드샥르 니오바 드마이츠지 드망 기마임동 아슬 기우진 물물가 유바 야 갈리 이바마 알리마가 드마트르 방즈농 물강 무바자기 당하라 슬리마이 무슨 사루 드미야 아스녹지 아감즈 부즈사 바녹 무농장 농지 빌름닥즈
1: 허니 허니 쉬다가 거지 어다 빌리 마 중사드마 니 숨거디 마파툴로가 메약도 자고가 서가 김아임동 무즈기 마살방라 가가지주 오피스덤 아슬 록디 신답닥 동디방다 숨덤 다운홀 퍼블릭 그라운 스튜디움 쇼핑 컴플렉스 아마 파스 마살라 수모 택시 스탠덤 마살방라 스테이션 발라라 아노 야말라 아이가 퍼블릭 데 숨덤 리르지 이때 마마 야당 아스노 김라가요 유듯 농보고다 중라 사가 단은 아슨 리마 티아지르 브라나라 몰라 이바 아마 퍼블릭 데슴듬 농 아슨노 미츠미시즈 아이농 투부르듬 이야 왈농 이마마지 츠인독바 아노 뜻스라 이다기 아이농 뜻시는마기 뜻성아 좀 닦다가 마가바 마셔몽라 레트리니 아이농 베츠 아기 고못 아종아 땅땅 닦스라리바 단느부 다디시자기 니 녹스농 니부 뜬독딱 마가지 이닥신 독바저기 니부 아니 성적을 하고 사가 단느 니 땅아 독스바저기 능닥바불 멀장 아이가 팀듬 닥스스바 성도나 다스바 아준다기 도굴록농 그자 한무시 사당이 단느 니그 중전당아 사인약바 이름 마바듬 퍼블릭 뜨슴듬농 우당 동디방 뜨슴 아이가 농 무츠미시닥 뜻음듬 아이가 아지주고 땀시 마종바 된장 아이가 농래
0: 아오니
1: 아농지 이듬지 머머는 쯔쯔사 아스녹 우리 아로리농 아스녹 아 저기 인약도 잡앙라 이뻐 저기 아슨리마 무라가 금닥 쯔쯔 아슬 덩어리 아슨리마 아금 그달
0: 아오니
1: 무라 파노키 아스녹아 아금 쓰부즈 아슬 아스녹아 아슨리마농 느마당당아 도글락 인당인당아 앙엄마 아두아 자샤드츠 사가탕이야부 공릉이야로 나가 누구라 나갈래 누구야로 에 안시빌라이스니 송다 당할니 송야스 녹든 시즈 사이버 진정 농지나 스녹래 럼망다스 농 럼망앙 담아종바 아슬마츠 미시닥다스 농 그다 담시닥 마가 비리마 농부 세나가 즐 암시바 아 앙다종바 앙하디 암시바 토일렛 담망다종바달래 아스녹보 페이트 토일렛 때 남아종
0: 나
1: 하고야
0: 좀, 나 좀.
1: 레스트룸 때 남아종
0: 언니.
1: 아 아자 승아 스녹 신부 미시 아기 즈사가 담은을
0: 뭐라고?
1: 미시 되게 아마 마락스
0: 뭐라고?
1: 다스바 진정농 아스녹 다는 아스 나갈래 마 진정들이 아농지 들어오는 아자 가도가 섬사 섬사 리드스바지 나이든 억스 니능이든 억스 아농지
0: 언니.
1: 이봐야 뭐 shared responsibility
0: 예스.
1: 하다 아 저기 툴루틸라 저기 머락바기 당 머락할래 슴사슴사 질리드자다 에약 따바 알리농아 종자다 빌런 말이야
0: 시다.

0: 야그 니냐츠 비기 비밀가루 라지 주고 아슨 아오바 장농지 야그 실마 와잇 비 무츠 무츠 독바 비자 나오나 나 무츠 미시바기 당할 가팀 좀 낙서바지 안하다 시바지 무설방 안하죠 당할이 다 끝무츠 무츠 무츠 록서바지 저불 우시노와 진우는 가오자도 아스니 고자 독스바 나루아 유스바 마츠록자 유스바는 당할이건 뒤이다 니송이시 어디 마츠바지 안나지야지 아즈가로 다가 못 마스사도 다시 이듬자 이름즈바자 주고 마방하기 도모고 아슬 주고야 다시 도모듯 부두와 다르지도 야마지야 리즈바지 아지 주고 동자 동고 다스바지 안도당 럽시야당아 시야디지
1: 네.
2: 아스니기 임닥리에 신동앙 아시고 당마방 부디슨 아세르텔록 CDC 아울리치나장아 아우터글럼 그나든바 아시즈 아세르 이바슬렌 고히마닝이 우상도 미옥바 아시즈 이바야 아카시바니 무곡종